0: 이쪽으로 어떻게 지켜냈다든지, 과거에 회색하고, 자, 불안이 뭐가 뭐라 속하고 있고, 뭐, 어떨까, 만들고 있다고, 가시자마자 삐치겠다고, 삐치겠다고, 하고 있다고 합니까? 저 있다고 가끔 고정으로 크야, 제자리 같아, 삐짝도 뛰고, 저 알고 있다고, 그러고, 만자고 왔습니다. 고향을 진짜 막, 지금으로 꼬아가라고, 진짜, 또 뛰고, 그니까, 또, 맞다고, 뛰고, 꼬아가라고, 또, 뭐,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고, 꼬아가라
1: Hello? Hi. Yeah, Martin Cassilumk Kalakta Akfaradra Runga. Yeah, good morning, Narluk Mary.
2: Oh, yeah, not a
1: yeah, we are not doing shooting. Utakalamta Mandimaka, Thirsty Maksuhaniwa. Awai, good morning, Aram Tini, Junil Rani, Ashil Ram, Huani Hun Nogumi. Ya, Awai, Nichuni Ruta, Akakand Ran Nit Lamta, Jatuk Nukunari, Chikut. People just put to die, my good Muxuchut, that Nukunari chickney looky, meat less ragged. Ya, wa ini cikuni.